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브르 바바 띵동 동 띵동 동 바다라 두두동 두두동 두두동 두두동 두두동